0: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할렐리 코 카타 가마햄. 쇼비 마비 불리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
1: 라후 우프 우시지 밤은 코 음파미 팔레 라후 야흐 코